같이 참소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 무리 제비 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삼합당새 솔새 사촌 허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탈색조 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책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복눈이 불개참매